0: 네, 잘라.
1: 바로 만다 모라요.
0: 그런 거.
1: 우리야 스모르야.
0: 예, 거.
1: 그니까 아니면 기아만 두고 안. 안고 보세 굴다 키세게.
0: 예, 거.
1: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주어기. 나가 나가라 스파이스에서 나 팀을 가오려나 연기라고.
0: 오케이.